0: 가. 구랑. 아, 따라보러 구랑. 동시 엉덩한덩 띄워 구랑.
1: 가나오비라분노. 아, 가리 딱비가도 와.
0: 구랑. 아이, 새로운 마카리 가이드기네. 아, 거의 봐봐도. 마사 깐는 남자들 나이래. 수근우 프라이머리 호스피탈 파보다 아무것도 부끄럽게 해도 나도 오머니. 이 옷들 안 덮여 오크라.
1: 아이 마땀지디 탱가 많이 나해. 아나 박이니나 떡대바 야리브라도. 란토케 란토케. 아 아도 이 수근우 파 뚜물리 아무것도 영비랑 기계고.

0: 우리 무슨?
1: 오오오오오오
0: 그라.
1: 아, 뭐 땅아이 퍼더버기 허거리니 해.
0: 그라.
1: 이시우는 봐세. 허거럭럭아 아이 티럭거들 레람드럽디. 아무 빠카타나 갑토이니네.
0: 많이 그라.
1: 아, 라오라오라오 투르시. 땅나 할라카도리비니. 마나 호드링아데네.
0: 어이 그라.
1: 투나할라케.
0: 어이.
1: 라오라오라오라.
0: 그라.
1: 아.
0: 아도 히란만디 깨야 로그니.
1: 아아
0: 아힝네나 그라 하고들 그라.
1: 아 나티 나티 뭐 아이냐 아와 아나 따르바 아나 이 부럭 받디냐 셸 아마따 로디 아 마팜 시들레 이세 세히 터룩 헬레
0: 그라.
1: 힝나부기다막 석비 뚜렐 시기 카 탕바 돌반 시다 강폭성 마사 시당 사제라가 마시다 이슈이 불레이
0: 많이 그라.
1: 아 히에 묵란 톡바다 아삿 오 싱데기 루파 따라 따라 묵티 러위
0: 호이 그라.
1: 아두부 마땀 뿜바다 셀도 우바야브라도
0: 많이 많이 그라.
1: 아 미양 마띵나 이주 힝이 아 아두나네 아시군바시다 크레수카 톡포다바니네
0: 많이 그라.
1: 푸남막 삭비투릴 이마기 마파나니 나시 포보다 이슈 이푸 사라 포보디 헨드리시
0: 호이 호이.
1: 아아아에 마코이디 히데보 까칼람네네
0: 호이 그라. 아이는가 사이나 히팔람라바니 그라.
1: 아아아아 파레 파레 파레 아이 아이 히기 더우리시 돌아키고 낭초 까칼 까칼 까칼
0: 호이 그라.
1: 자 홀레시고
0: 호이 그라.
1: 아
0: 그라. 노두부 아니가 소리 불어 그라.
1: 하하하하 가리기 노이 붕아 에이 시와 각다니네 에이 폰 봐 여기 하리 브로 야니다 야니다 아이노 폰 봐시 뚱뽕뚱 하이터 브로 남고
0: 아두기나 때다 쿠라 쿠라한 폰 봐도 아무 아름도 말해 아이 코이 마리 수분이나 폰 봐도 와도 브로 쿠라
1: 와디다 이거 뭐 와디다 시디 뭐땀 상나 이기 심폼 오이네 락라버니네 아 아둠파무 아둠파무 쿠라 혼게코
0: 호이 쿠라 아도 쿠라디 샤이시 얌나 하이 하이 마탐 마얌바다 아와바 야우드나 나수누 파가 투렌 토르반다 사나드르 라이 하이니 숨브라 쿠라
1: 아즈 나타나 카리 디타우니 하 펜토콤 티리바니네 헤
0: 호이 쿠라
1: 아 아이 누가이바 펜토콤 마똥나 니요이 카르다스 누가이 한바 아와바 고한 방남라바디 아이기 라이브 파바니네 봉아
0: 마니 쿠라
1: 아 아두보 아이 아와바디 가나나스 우비바나 테테 봉아
0: 숨가니 쿠라나 마팜지데 힝리 보몽세 누가이 보면 우니 타자데
1: 아이나 손질락 것이다 가양 고이나 숨노 불래 기게데게 네이봉아 아 보나막 이슈게 말아이 박다 밤만 바하비도 따레다나
0: 쿠라기 가나 술래이 들어봐라
1: 아이기디 아 이슈시다니 가나 술래이 들이봉아
0: 러우인 권수 아마따 래이 들어봐라 쿠라
1: 러우막 래이 들어수 인 콜디 사우네 레호리
0: 오 아두디 양파이나 쿠라 아두가 마 팜도 들라이드리버디 에까리기 노쿠라
1: 하 로이나 문비 호레이봉아 하 나시디냐 마 팜도 레까이기 앙앙신기 샤나봉 오이 호레
0: 샤나봉 오이
1: 아 또라시데이봉아 야노 와바 통도 어머나 피범시 오이 럭키바니네 헤이
0: 쿠라
1: 아 에이 쿠딩 막도 닝싱로드레 아 깔락보수 파우드레다이봉아 아이나 호지 칸자리바 하이보보 새로우기 매암는 농시비리 이마삭비나냐 산비리 아시던
0: 마니쿠라
1: 마코이는 산비드라바 마탐다 이슈 이쁘기디 푸나먹 로에라바니니 봉아 아 마탐도 마푸 마나 부럭다부 오이시누코
0: 호이 부럭다부 오이시누쿠라
1: 아오
0: 쿠라 토르반시 영으로 말해 나나오
2: 다다
0: 바바도 꼰 칼로 이코이 까칼레시
2: 바바 바바 토르반시
0: 탐나토 탐나토
2: 탐나토 바바
0: 쿠라
1: 아이고마
0: 마탐 뿜마다 쿠라 우삭비 이마나 산비 보이셔누
1: 아
0: 아이 코에 무살로 기게 쿠라
1: 오호호호호 살아 살아 살아
3: ไอ้ปะปะทาวางกะเดปะทาวางอ่ามายาปุโนปูไอ้ดะอาหารนุกตะตะครุมเจริอ่าไอ้ดะเลไกคุงกะงะซิกิปะดาลเฮกออยไยดะกิมังเจรักปะมังลาละมะเลเจมังลาดูงะซิดิซุงช่อยช่อยดะนะมังพาวนะระกะนี่

홍진, 아이 거의 구딕 먹나? 까이 겁나 잘 입어. 겐드라 쓰기 MLA나. 통아시 홍비 두나. 과이 뿐은 없기만 펌다 지나비 그래. 통아시 이삼삼바 우르 사바통 오이자르바추. 람덤 총기디 이한한바 사우컷 람젤기 콩탕 아마

0: 고객님께 샤샤샤샤 놈이 당시디냐 사크러시네 릴레시고
1: 달리 달리
0: 부부는 하이 안다 싹마야마마 상하옹나 통어가 삐져 드니 슈보 샤샤샤샤 슈디 마름 야누 못보니 하하
1: 러마야마이 북디승산수단드나 북시구루구루 공시 따드라 아이 북탄대 아이시니 야로야로 짜기니 너랑수 너살수탄대
0: 북 공간하버네 샤샤샤 신체 가래형 닥칠로 샤샤샤 고자이시 바이 샤 북부 일락겠고 샤샤 탁자로 탁자로 아 가리야 내 탁자로 놓고 아둔이다나 아둔이다나 이 슈디야 슈디 말하면 야는 뭐이 바라보라 람바 바라보 영호
1: 부부 북시야 탈리 탈리
0: 응응응응
1: 아둔
0: 응응응 슈뚱링아 브로
1: 응아 아이 아기 통제 산하로 보기 양와래 뚱먹이
0: 어 호호호호 자자자

0: 하나는 밤 다락에 탄 비라분이 슈기 까칼라세 까칼라세 아세세 아이 배좀 소피라 깨고 아 똥, 똥
1: 부부 홈테 먹고
0: 호인이
1: 아이고 이나 뜸드니
0: 호이 아 부부 홈테 먹겠고

미품 쿠딩막나 농시베기 볼로이다 밤리베디 동나바니 미쿠 쿠딩 모몬타 녹드나 레헤닝바 농시베나 아와바삭팜 을락바다 까람나 타모이기 랑탁나바 꼬까니 농아이바나 농시베 마학다기 쿠돌 오헤닝이 제이팅나 아이학다기 오이제닝이 타미나시 타제바기 왕마다 펄마시다기 디네시킨 아이톰 콘젤다 나렌드 닝옴바나 세이링바 오케 나막참나 세랑바이세이

0: Live phone in program.
1: Hello, 건강. Live phone in program. 다 고등기 아로이바 탕자 건강기 타오람다 산독자바.
0: Hello, 건강. Live phone in program. 짤리바 다 쓰기 오이나. 락리바 메기 땅 군사 탕자 누밋 누미당 뿡따룩 미닛 니후 건강기 타오람다 산독자니. Hello, 건강. Live phone in program. 탐자리바 히람 아요 나기 섹션 타오랑. Expert in the Langsin Bigadaba, Dr. Sobam Kogan Singh, Senior Scientist and Head, KVK Ukrul, ICAR Research Complex, NEIS Region.
1: Miyamna Studio ki telephone number
0: 9362327078. Call Taubiraktuna, Thauram Asibu Saruk Yabiyo. Hello, Kungan.
1: Live phone in program.

세이색비 종탐 가말라기 건절다 마타미셰마 다비리 세이링바 크라이점 풀린드라 마탕다묵 란톡체리 서로카이범 오모니 데비기 건절다 비몰 종탐나 세이링바 마타미셰 아마모

그덕이 아니 수보 오이나 란톱처리 이자디 마니니 펄마시대기 에제 마이스나마마디 술마찬우기 아픈부 콘젤다 비노란전 오이남나 세이링바 술마니리시나 세이랑바 펄미세이

마담이 쉐이 아로이브 구도로이는란 독자리 서로 칼범 우모니 데비기 콘절다 호멘조 일행범나 세이링베이쉐이 담비레누 마파오 리비레누 와리

농시바나 달라바 타모시나 나팜다 퐁독바 남다바기 아와바 체이나카야나 타모이세 달리 퐁독로 농시바 강신나다 사드나 레이르누 란톡체리 봄블라스 펠마세데기 푸슈파라니기 나이톰 콘젤다 나렌드 닝옴바나 세이랭바 사고셈티젠트나 세이랑바 펠미세이

0: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1: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다 구딩기 아로이바 탕자 공강기 더럼다 산독자바.
0: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짤리바 다시기 오이나 락리바 메기 땅 군차 탕제누밋 누미당 뿡따룩 미닛 니후 공강기 더럼다 산독자게니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탐저리바 히럼 아요 나기 섹션 더랑. Expert in the Langsin Bigadaba, Dr. Sobam Khogan Singh, Senior Scientist and Head, KVK Ukrul, ICAR Research Complex, NEIS Region.
1: Miyamna Studio ke telephone number
0: 9362-32707 Aitta, call to Biraktuna, Thauram Asibu Saruk Yabiyo.

농시바, 농시바 코딩 동나가니 하이바디 레이데 까이네 키버수 까야까야니 아두부 까이네 키버 코딩 먹도 로이네 농시나 기대 하이바디 란가니 농시바기 와리 코딩다 감반바 사우닝바 갑닝바 와로바 오이나바 까야시가 다독나바 야드바 마리 아마디 아두먹 레이데 나시기 러브 앵글 토르마시다수 마우샤곰 아돔기 앙악바 눙시바 컵닝바 사우닝바 아착바와리 싱불 싱두부 탐저리바이크기 스튜디오기 모바일 넘버 9863102016 넘버 아모카나닝 싱저리 9863102016 넘버 아시다 타비락두나 터롬사룩 야비라오 아돔기 타모이다 옴드나 짝리바 마이짝두 미쿱 아마탕 오이라바수 잉타한바 ngambra haibatu yengminase.

마룹 하이나 하이즈기 핵따바드 타모이 속바 와리 아마기 파우담니 메시스 타비락라가 와리 파우담 비락바 마룹 게이밍 레이펌 술로친비레 호이 마니 쭈미 미오이바시 아맘발람비 쩨미나르바 칵타다 미오이바기 아생바 마군 칸기 하이바두니 눙시바 쿠딩막 아이기 아두막 오이가니 하이바두디 라리 아소이바 아마데기 카이나키바 마팜 마탐나 야다바기 랍나키바 라이벅타 탐람다바 품나막시 푼시니 칸독나라가 힝나리방악다니 마룹수 아와바콕피로 쎼키바 마학투데기 헤나 퍼바가나곰바 아마 마룹키 수소이다나 이소나 피나바기 장행아마 타우바